나 웬튼 내로 마흥과 우릉고 간다 우릉고 간티인 티둘레 수가난 사발 비에스쿠 에타 벨테고 파르테디 디아멘그라바 시뇨엔 미켈라우나 기타라 레트리군 미켈 아스카라고스 타바훈 프레디 펠라 하몬 오르간운 에타멘그라바 시뇨엔 벨라 용그루차 에츠나 와우차 기타라 아쿠스티쿠 하르모니키 에타 바티시